0: 하단 꼬라지. 니가 이거 올리베니? 하는 분이 보통 하다하게, 하는 분이 가면 건디게.
1: 아버다. 이따 애들에게 댕 엠매 바해베스 분한 가데나 하다. 댕 하는 매는 매는 가데야고 엠매 힌두콜로 계속해.
2: 나비가
3: 보다
2: 미친듯이
3: 불구라
2: 쉐티키 아니 뭐 봐 봐.

이맘에 소리 함을 타쿠라 미흠 에탕 다숨 펭코르탕 힝가힝가 훈나 스와르게 타카 왓다바 훗테 에우렌게 베리 라스칼랑게 이즈나 플라이코 에탕가 에우렌 아바다 데미티 베니 비고투에 에탕가 에우렌게 타하이야타키 살라메